0: 이든아, 밖으로 서.
1: 나 숨을 빨리 빌리.
0: 어바바바바바. 만약은 숨을 빨리 빌리. 아까, 아까. 니 원래 학교인데, 수많이 나했고, 나는 모르겠네. 응? 전들아, 봐라. 어디로 있지, 돌리? 뭐 하는 말아? 이뻤지, 돌리? 저 불이 봐라. 어디로 있지, 돌리? 아울렛 피하라 헛그 돌려 진짜 버티 헛그 돌려 돌에 헛두 돌이 머리를 원기